0: V케어 들어보셨나요?
1: V라인을 위해 내가 바꾼 건 딱 하나. Twice a day, 미아르.
2: Thinking something creamy? We got you. You'll be creamy.